0: go, 운공 상관없어, can I, 너랑 다 기치. I'm not my savior,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. I'm past the pain, 매일 나 싸우니 유인지.
1: 에서 SBDS.
0: 그래, 답을 찾은 로버, 난 노저. Can I come over? Over, over, cause it's not over.
2: Todo pasa por la música.
3: Todo pasa en la hit.